0: 老爷啊，
1: 嗯，
0: 阿星个老婆真系搞得掂噶啦。
1: 我已经教晒佢噶啦，你放心啦。
0: 咁，
2: 阿爹，娘亲啊，我请咗表哥出嚟啦。
1: 唔好讲咁多啦，啊，不如出嚟啦。
0: 知啦。
3: 拜见舅父舅母。
0: 得啦得啦，日日都见住噶咯，唔好咁客气啦。
1: 系啊，你舅母吩咐咗张妈就包好咗啲饺子啊，嚟啦嚟啦，你同阿平儿过嚟试下啦吓。
2: 哦，系啊爹，
0: 嚟啊过嚟试下啦，君如啊，好好味道嘅。
1: 哦，试下啦，
3: 得啦，舅母，我自己嚟啊。
2: 张妈嘅厨艺真系好好噶，你只要讲声今晚中意食啲乜嘢，佢就会为你准备噶啦。
3: 唔使。